0: 아버지와 사녀분아, 우리 약도 사녀분아.
1: 에이, 아도노.
0: 메나세.
1: 마, 아도노, 나미소.
0: 예스.
1: 아, 잡아, 와투이. 아도노, 나미소.
2: 아무튼이.
3: 92.5.
0: 미라스 노래 수타 누구나.